0: 심심한 아마 오르질러 오르다 그놈으로 부 이모 오르고 저거 오르 이러면 대한테 임 졸아 맨날 대한테 임 때문에 대화를 걸려
1: 很多病的根源都在心里。王特格西也明白，有时病人要的是一份理解和倾听，治病还得先治心，求得一份心理的平衡。因为，大多数不人前面都是他做，我们这前面就我来。他那个那个吧，对对对，他那个话，因为把些很多心些心的呢，不加关心了，说了多少，不行了。